0: Berapa suara 103,9 FM. Music Hits and Information.
1: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 비는 오후부터 그 예정입니다.